0: 몰라 겨우 고 무슨 얘기?
1: 아, 이거 아살라까와?
0: 사이공을 소스. 십티구리도. 막수시 잡고. 삼가 파밀리아. 사악공 망가타오. 여기 포마타이 세 스쿼드로.
1: 아, 오케이. 이거 암핑아.
0: 아, 살라맛 무슨 얘기?
2: 몰라 가우 잡고.
0: 레나. 아시까 모토.
2: 마키키타 강 마비이타 치카딩. 나가사 시안하고. 나미 앙아요 사윤.
0: Ayaw kalimot nga wanted na sab ka. Pinangita na sab ka sa mga tinugyan sa balaod.
2: Kamao ko mag-amping sa akong kaugalingon, Major.
0: Aha. Okay.
1: Ako da ko salik sa imo, Miss Glida. Pero ikaw amping, ha?
2: Obviously. Daghan kayong salamat.

0: 맞다라가 아몬 베이비 첼시 아이
1: 언사이 베이비 티도 그나코 나나코 니디 나만코 베이비
0: 아버가 디아 오이 미비기 하본가 오이 바라나